시와 음악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시, 감동이 있는 따뜻한 글들,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,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다양한 이야기들로 꾸며가도록 하겠습니다.

새벽 5시에도 재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. 또 프리 FM 89 웹사이트와 팟캐스트에서 방송을 다시 듣거나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데이식스였습니다. 아무 걱정도 하지는 마. 나에게 다 맡겨봐. 지금 이 순간이 다시 넘겨볼 수 있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.

꿈 오세영. 꿈꾸는 악기 입을 버리고 말을 버리고 춤추는 손으로 대답한다. 춤추는 가슴으로 대답한다. 우주는 주인 잃은 꿈꾸는 악기. 내가 울면 허공에 별 하나 뜨고 지상의 목숨들은 탈춤을 춘다. 떨리는 나뭇잎은 가지 끝에서 출렁이는 물결은 바닷가에서

아마추어 이승철이었습니다.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선 모두 다 같은 아마추어야. 그래서 함께 가다 보면 언젠가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이

날아가는 그 순간 짧은 꿈을 꾸는 나는 새가 되지. 풀숲에 떨어진데도 물수제비 다 건너가지 못하는 강물 속에서라도 또 한 번의 그 손길을 기다리는 깊은 꿈을 가질 수 있다면 하찮은 돌멩이라도 좋아 창공을 가로지르는 새가 아니어도 좋아 추락하면서 그대의 맑은 유리창을 깨지만 않는다면

여러분, 오늘 시화음악 잘 들으셨어요? 오늘은 꿈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. 여러분은 꿈을 꾸면서 가슴이 뛴 적이 있으신가요? 저는 아직도 꿈을 꾸며 설레곤 하는데요. 여러분도 꿈을 꾸며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박정현의 꿈에 들려드리며 시화음악 인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